0: Anthropocene.
1: Anthropocene. Anthropocene. Anthropocene. Anthropocene. Anthropocene.

0: The Anthropocene. And the Anthropocene. The history of our planet.
1: Anthropocene.
2: Anthropocene. Anthropocene. Anthropocene.